디디수 개보나 주문이 가디에펠라 디고르 롱제네 슈소 니다우스 리우시버소직 다 칸드부모 조상모치 개보칼랑보시 지마마 당가다 샤르쇼가 야림보다 라게리 님이지 야르지 박사르 파워자 유만데 강아 야롱 님이교다 베당 뇨그도움데스가 무노야야다 베다네가지 님이교지 기비아티 슈고모르니다 리우시버소 유만데 강아지 개보칼랑보니 조상모나 기비아슈 두스모도데니 다시 냉고 독도 모도디다 세마니 간고소제 나가 랭로디니 다 드로아 상무 후루아 짬바당 에직 다 드로아 상무시 남아 후르게 육셔돌라 얍시 드로아 상무시 시수무노남 이티 간고소니 에직 슈제 융시 이제 드로아 상무시 시시수니약삼 에직 대쇼음시 야빔네시 숭무지샤 산야 셈냥아 공부가딘디시 셈가딘디 삼무니약삼 다 가드닝 다 드로아상무 예윔네시아 게부칼랑부시 규자라제 드로아상무 린제 시지낭오니약삼 에지구 털 슈창제 가야가야야오니약삼 즉 드로아상무 유만데강아야리 게부칼랑부 포장아 페풀라 톡수르다 펩수니나문 나다베나 제지제 가야가야노남 잇바치낭 세망에 유디낭고소니 다 에직 슈제 드로아상무 라 세점싱이 꾸담빌리우 꾸담바당 Kelun chola kuwe liu nye ta. Ta liu ngapachi uyani Chowa sangmun siya se Tining sem ti chungu ning itambache Ta yu madre kang keb Kalong penang yimbur iji waka neka lunbu Pang mise kaamchi Chowa sangmun siya ya Sem choka gyuruk liu di ni. Ta u liu so nata je kaya ni nye na. Tene Chowa sangmun tukong la Nga dir lepe gobayang Yu di Dikju yi kelun Korwang namla, lo dambiyo cho la gyurtuba chik jagoyo su gongne, gebo la shuba nyim. Da trowa zangmusi, yumante kanga pep tsariya, da binang semnyanga edindi gongongburu nye, tuba. Da nye ozo yumante kanga wonguk, goba chik isi yako su nye na, da ozo nekan ku da datitempo peri digba yazu kan gebo kalongbu yimbur, eche wak lom na yimbur, si bang mise nang, si ngay sem cho ka, Yuruti Yakoni Samya Trozamusi Geb Kalambusha Idindi Shusuchun. Kiki Gebu Rimbuchi Kalawongbu Nyansunda. Jikden Yamsu Kayang Milamzam. Dunyun Longchi Chiang Dibiju. Duje Chawa Tamji Mitabe. Dani Chimi Dunchen Duriren. Namchi Chami Tela Yumimbi. Jiwur Yidam Tuji Chimbukum. Chuyin Yimbu Yigi Jumatung. Miki Chubung Geju Dangdulong. Dagdu Chamda Ningji Madelwar. Tong Jubu Sidang Sino in a Gambo, Tamaje Munosion Gayuji, Mitabongo Dimburni. Ijinobe, Madayonzo da Cangela, Tabshuji, Shilgosotini, Munosion Gosoti Imbur. Ijinobe, Da Madayonzochi, Seshubak, Dondaga, Seshubachi, Lure Yuji, Siakosoni, Ijik Dondaji Jubjuk, Jemtiga only, Tusiti only. Ijinobe, Tangadan Gashi Tenden Munobe. Ijinobe, Tangadan Zojita, Idam Tujichimbo. Papa Chenre Se Komyuk Ning, Chue Pung Kedri Shidong Gu Ningbu, Ji Mani Yigi Chungma, Kring Yuk Ning, Mi Gewa Chujina Bang, Gewa Chujina Tsuk Tsur Nyam Su Lang, Gashbe Na Semjian Nyam Takba Nang Se Jik Ningji Komyuk Ning, Tong Nying Ningji Ngang La, Lepa Shio Nye Da, Tongba Nying Nyeo Da Ting Sabu Yimbur Ha Mago Yim Da, Kanji Itba Chinang, Ningji Ning Tongba Nying Nyeo Chinang Gom Go Sun Buru Nye, Kandrubo Mo Dwa Sang Mo Si, Gep Ka Lang Bo Si, Uya Shio Su Chun. Yigya Bol Jik, Eji Shu Jie Jik Gep Si, Gebu Shindu Nene Chowa Sangmo La Dike Chisung So Nye. Kyo Gen Mebe Tamdi Shindu Din Dishin Ngayi Tangdu Lemba In Shee Sung De Gebu Potang Zene Darwochi Gungun Tongla Chir Dungbochi Panang Tongla Bu Ngawochi Potang Zene Dung Yumandre Gangi Ngawo Lembang Tamji Dujung We Gebu Dike Chisung So Nye. Ejikta Gebye chi nemi gyu Chowa Sangmo si chok mat ungo to di shadow bo chi Gebye nemi gyu tu gyu raya sem shin ya Chowa Sangmo si uya sungo chun.